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다무리 기타가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 동어 테라 파파레치

엄마, 이제 엄마 이어고 예후암이다 이제 보여줘에 기억할 그다 나랑 사피 고아싸 가자꾸니 고사이다 까마 까마 에코리야 마치 고사이다 에어 어느 정도 고사이다